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 허순복 작가의 단편소설 동키그랑떼 일생의 두 번째 편을 읽어드립니다.

0: 아내의 반항. 오늘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난다. 위로 누님 한 명, 아래로 네 명 동생을 둔 둘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 그래도 어려운 살림에도 생일날만은 내 밥그릇에 슬그머니 계란을 물어주곤 했다. 요즘은 자주 가슴이 답답해나며 밤잠을 설치곤 한다. 몸이 찌뿌둥해 이불 속에서 눈을 되룩거리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생각해봐야 기분 좋은 일은 없지만 남들이 해마다 한다는 건강검진이라는 것도 받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다가 그냥 머리를 흔들었다.
1: 오늘도 즐거운 하루 시작해보세.
0: 나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벌떡 일어나 어정어정 주방으로 향한다. 오랜만에 냄비에 기름을 칠하고 포드랍게 썰어놓은 파를 살짝 닦다가 물을 붓는다. 물이 설설 끓으면 맛간장을 두르고 큼직하게 썰어놓은 미역을 넣고 다시 보글보글 끓인다. 미역이 부드럽게 순이 죽으면 거기에다 동네 마트에서 팔다 모가 떨어진 두부 부스러기를 받아온 걸 넣은 후 다시마를 조금 넣고 휘휘 저어주면 생일 미역국이 완성된다. 따뜻한 밥에 댄스 파트너 아주머니들이 해다주는 김치에 명란 반찬에 짠지 같은 걸 꺼내놓으니 풍성한 생일상이 만들어졌다. 이만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완성한 너무나 만족스러운 생일상이다. 밥을 먹는 내내 눈으로 수시로 핸드폰을 들여다본다. 행여 딸이나 누군가가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딩동. 드디어 문자메시지 알람 소리가 들려온다. 다급히 몸을 일으키며 위챗 메시지를 들여다본다. 누님이었다. 동생, 미역국은 먹었니? 점심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와. 소탕을 끓여놨어.
1: 누나, 나 시간 없어. 댄스 파트너가 점심 사준다고 오래서.
0: 누님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노라니 저절로 눈가가 젖어든다. 눈물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 몸이 불편하면서 너무 감성적이다. 역시 믿을 건 형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선뜻 70세 고령인 누이 집에 생일 쉬겠다고 찾아 들어갈 수는 없었다. 딩동. 메시지가 다시 올린다. 동생, 오늘 내가 소탕 사줄 테니까 서시장 옆에 만나소탕집으로 오세요. 나보다 5살 이상인 나의 댄스 파트너다. 나에게는 댄스 파트너가 5명이다. 그렇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오후 무도장에서 우선권으로 나를 차지할 수 있다. 곳곳을 너무 탐하면 큰 손해를 보는 법이라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렇게 타일렀건만 나는 쓴 고배를 거듭마시고도 아직도 버릇을 못 대고 있다. 40대 초반, 한창 3륜차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 사고로 머리를 다치게 되었다. 나의 차실이다 보니 치료비만 받고 보상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로 3륜차를 그만두고 진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딸애가 북경대학에 입학했다는 통지서까지 받아주게 되었다. 딸아이와 아내는 경사가 났다고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주변의 친척들도 죄집일인 듯 너도 나도 축하를 보내왔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비보였다. 지금 온 집 식구 입에 거미줄 치겠는데 거금까지 내고 딸애를 대학에 보낼 수는 없었다. 딸애는 대학에 안 보내주면 당장 죽어버릴 거라며 엄포를 놓고 집을 나가버렸고 아내는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다가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다. 시집 와서 지금까지 일이라고는 전혀 안 했고 내가 주는 생활비밖에 받아본 적이 없다. 돈 나가는 것은 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다 보니 마음뿐이지 아내 손에는 돈이 없었다.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끙끙 앓더니 자리를 차고 일어난 아내는 움푹 꺼져 들어간 눈으로 애원하듯 말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정을 봐서 저한테 돈을 꿔줘요. 아내는 초들초들 마른 입을 감빨며 전장에 나가는 전사마냥 단호하게 말했다.
1: 나한테 꿔줄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있다고 해도 뭘 믿고 당신한테 꿔주겠어? 갚을 능력이 있어?
0: 대학 입학금 12,000만 꿔주세요. 일단 학교를 보내야죠. 그리고 나 한국 나갈 거예요. 나가 벌어서 갚아줄게요.
1: 아니,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한국 가서 아무리 못 벌어도 자기 밥 벌이는 하겠지. 이왕에 많이 벌면 더 좋고, 나도 남들처럼 아내가 벌어온 돈을 편안히 앉아서 써볼 수도 있겠지.
0: 예상 밖의 일이라 일순 넘어 당황하기는 했지만 나쁠 것도 없었다. 어차피 나도 일을 못할 바에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다는 것에 내심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짐짓 아닌 척하며 물었다.
1: 뭐 한국은 그저 가오? 본전이 있어야지. 7만 원씩 어디 가서 얻겠소?
0: 아내는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당신에게 그만한 돈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자란 부분은 이자돈이라도 얻어서 절 보내주기만 해주세요. 아내가 보통 결심이 아닌 걸 보고 나도 한 번쯤은 걸어볼 만한 도박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손에 돈이 10만 원 넘게 있었지만 나는 이자돈을 꾸었다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 남에게 5푼씩 이자를 주면서 돈을 꾸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었다. 아내가 믿든 안 믿든 5푼 이자라고 지장을 받고 돈을 꿔주어 한국에 보냈다. 물론 딸의 학비도 이자로 계산해 꿔주었다. 돈에 있어서는 언제나 장부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활 신조였다. 나의 두둑했던 적금 통장은 그로써 굽이 났고

가장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다니기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10년을 넘어가면서 부자가 되었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면서 나의 인생 화첩에 빠르게 움직이는 왈츠의 발자국을 찍어 놓았다. 실패한 도전. 뜰에 소담하게 피어서 여름 내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따뜻한 향기를 풍겨주던 꽃들도 뜨거운 햇빛의 세례에 지쳐 노긋한 몸으로 느슨하게 처져 있다. 꽃은 자신의 짧은 인생을 아쉬워하고 있는 걸까? 토마토 밭에는 순이 노랗게 죽은 잎사귀 사이에 벌레 주둥이가 얼룩덜룩 노란 지도를 그렸거나 너무 익어서 벌겋게 갈라 터져 있었다. 커서 익어보기도 전에 서리 맞고 쓰러질 운명을 그들은 알고나 있었을까? 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짝짝이 다리로 태어났어도 왼쪽 다리가 오른 다리보다 한 뼘이나 작게 태어나 걸을 때면 엉덩이로 반원을 그리면서 걸어 다녔어도 애들이 술래 잡기를 할때 나는 술래 대신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만을 수백 번 외쳐 목이 다 쉬어버렸어도 놀이에 낄수 있는 것에 만족했고 애들이 강가에서 물놀이 할때 애들의 보스옷을 지켜주며 혼자 흙장난을 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고 청춘 남녀들이 짝을 지어 노천 극장으로 밤영화 구경 갈때 나는 결혼 예단에 놓을 뜨개를 배우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었다. 20여 가지에 달하는 나의 예단감이 거의 다 만들어지고 삭받고 동네 처녀들의 예단감까지 나의 앉은 키보다 더 높이 만들어져 가고 있을 때 드디어 나에게도 혼잣말이 들어왔다. 아버지가 대신 만나보고 오케이를 했다. 총각이 키는 160도 안 되지만 몸은 제법 탄탄했고 얼굴도 준수하고 말도 잘하고 자기 식구만큼은 아끼고 굶기지 않을 것 같더라고 했다. 그렇게 나는 시집이라는 걸 가게 되었고 자지가 멀쩡한 사람이라면 나한테는 과분하다고 생각하며 뛸 듯이 기쁜 건 아니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다. 빨리 시집 가서 엄마가 되고 싶었다. 남편은 아버지의 말대로 특별히 키가 작은가 위에는 모자라는 면이 없었다. 일 욕심도 많고 부지런하며 생활을 알뜰히 잘해 나갔다. 다른 집과 다른 점이라면 경제권은 아내인 내가 아닌 본인이 가지겠다는 것이다. 그 사람의 지나친 절약 정신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만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 같았다. 흠이라면 지나치게 모든 걸 절약하다 보니 생활의 불편을 느낄 때가 있었다. 금방 결혼했을 때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는 새순모를 떠받치는 것이었다. 내가 한 다음에 그물에 자기도 했고 저녁에도 나에게 발 씻는 물을 떠다 바친 뒤내 발도 씻겨주고 그물에 다시 자기도 발을 씻었다. 해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지면 바로 자자면서 이부자리를 펴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남편의 뜨거운 사랑에 행복의 눈물을 흘렸었다. 그 사랑은 20년이 되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거기에 감동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그런 초행은 사랑보다는 물 절약, 전기 절약을 위해서 하는 걸다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집에는 새 것이 별로 없다.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물건 어느 하나도. 나한테 그러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딸애한테까지 그러는 건 도저히 봐줄 수 없어. 가끔 대들어 보지만 내가 이기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나는 일도 못하고 얻어먹는 신세니까 그런 대로 살겠지만 내 자식만큼은 남 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다. 날마다 정화수를 놓고 빌었던 덕분인가 내 딸이 꿈같이 북경대학에 붙었는데 안 보내겠다니 이는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했다. 남편이 그토록 미워 보기는 결혼해서 처음이었다. 어떻게 하면

0: 딸 학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머리를 동이고 끙끙 앓았다. 나는 결심했다. 외국으로 가야겠다고. 고걸도 외국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평생 돈 한 푼도 못 벌어본 나는 두려움에 얼음처럼 차가운 가슴을 부담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슬로우모션처럼 흘러가는 창밖 풍경을 굽어보며 나는 안영이를 척살거렸다. 손도 흔들어 주었다. 내가 술래잡기를 하던 그 동네와 흙으로 인형을 만들던 그 냇가와 시집가던 날 언덕길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던 어머니의 무덤을 향해 연애도시에서 일하다 만난 외국인과 결혼해 이곳에 정착한 소꿉친구 미화가 공항에 마주 나왔다. 눈물까지 지으며 반갑게 맞이해주는 미화가 너무 고마웠다. 짐을 풀자 바람으로 직업소개소에 등록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야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밖에 더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그것마저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써주지 않았다. 작은 주방 안에서 일꾼들이 몸을 비비면서 움직였는데 내가 걸음새가 뒤뚱거리다 보니 거치적거린다며 다음날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했다. 다음날 찾아간 곳은 삼계탕 집이었다. 뚝배기가 어찌나 무거운지 그걸 씻어 한 대야씩 담아서는 선반에 올려놓아야 하는데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높은 곳에는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래도 걸상 같은 데 올라설 수도 없고 하다 보니 또 오지 말라고 했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 없었다. 딸의 학비와 오픈 이자로 받아온 돈이 이자가 붙어나는데 내가 주저앉으면 딸의 인생도 우리 가족도 파산될 일이니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하느님이 무정하지 않으시다면 꼭 내려다 보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날도 나갔다. 이번에는 자장면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다. 이번에는 나한테 딱 맞는 일이라고 은근히 마음에 들어서 오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겨울에 밖에서 일을 했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넣어도 1분도 채 되지 않아 찬물이 되어버렸고 수돗물을 틀어서 헹구는 찬물 함지 밖에 손을 넣으면 얼음장처럼 차가워 발끝까지 시려왔다. 그래도 하루 12시간을 참고 견뎌야 했다. 첫날 7만 원의 일당을 받아준 나는 너무 기뻐 잠이 오지 않았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내 손으로 벌어본 돈이었고 이렇게 견지하면 살 길이 나질 것 같았다. 그렇게 그 집에서 3개월을 일하고 봄이 되어 날씨가 괜찮아지면서 희망이 보인다 했더니 그만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다. 눈을 떠보니 미환의 집이었다.
1: 눈을 떴네. 다행이다. 너 바보니? 발이 이렇게 될 때까지 가만 내버려 뒀어?
0: 미화는 눈물이 걸썽해서 나무라맸고 동상을 입은 발이 볼품없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1: 별로 아프진 않았어. 근데 자꾸 너한테 신세 만지니 미안해서 어떡해.
0: 지금 신세 지는 게 문제니? 더 미루었다가는 발을 이룰 수도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단다. 나을 때까지 꼼짝 말고 우리 집에 있어.
1: 미화는 다짐을 받듯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미화의 손을 꾹 잡았다. 이 은혜를 뭐로 갚아야 하나? 절대 잊지 않으리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0: 맑은 이슬을 잔뜩 머금고 싱그러움으로 다가온 이름모를 들 것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싶습니다. 어색한 속내 드러내지 않고 어울리지 않은 지장 가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 지키면서 해야 할 일 하면서 분수를 아는 아름다운 삶이고 싶습니다.
1: 산골 소식을 전해주면서 낯선 곳으로만 찾아온 순리 아는 물과 같이 흐르는 길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모습이고 싶습니다.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가야 할 길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일 하면서 행복을 찾는 아름다운 삶이고 싶습니다.
0: 아름다운 삶이고 싶습니다.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건강은 올바른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야만이 면역력을 비롯한 몸의 방어 체계가 튼튼해져서 질병의 침투를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건강상식 코너에서는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몰이 쓰는 일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요. 나는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관리하면 정신은 물론 마음까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정신적인 부분만 관리하면 몸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먼저입니다.
1: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좋습니다. 숙면은 밝을 때 일어나고 어두우면 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따라서 잠의 품질이 달라지니 너무 늦게 자는 것은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낮에 몸을 최대한 많이 움직이고 되도록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0: 다이어트는 몸무게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몸무게만 빼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며칠 굶고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면

0: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빠지지 말아야 할 수분과 근육이 빠지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찌는 불량 체질이 됩니다. 뺄 것은 빼고 늘릴 것은 늘려야 한답니다.
1: 바쁠수록 운동을 해야 합니다. 분초를 쪼개 살 만큼 바쁘고 높이 올라간 이들의 공통점은 운동에 일정한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고 체력이 고갈되어 쓰러질 것 같다면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버틸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0: 그리고 의사에게 몸을 맡기지 말고 몸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에 대해서 너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건강 관리를 의사 등 전문가에게만 의탁하고 평소에는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끊는 것인데요. 이는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싶다면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1: 차를 꾸준히 마셔야 합니다. 차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108세를 말합니다. 한자의 차는 모양상 십자 두 개에 88을 보태어 108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 기분 전환을 하며 곁들일 만한 나만의 차를 즐기세요. 머리도 맑아지고 몸에 좋은 수분도 섭취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습니다.
0: 소식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질병은 못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데요. 암이란 한자를 보면 입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최고의 건강 비법은 적게 먹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배고플 때 나는 꼬르륵 소리가 최고의 건강 비결이자 동안 비결이라고 주장합니다.
1: 의도적으로 많이 그리고 자주 웃어야겠습니다. 긴장하면 근육이 뭉치고 얼굴 표정이 사라집니다. 일할 때는 그래도 되지만 계속 긴장했으면 건강을 해칩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서라도 얼굴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웃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자주 그리고 의도적으로 웃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쉬는 것도 능력입니다. 일을 잘하는 건 능력입니다. 하지만 쉬는 것 역시 능력인데요. 무엇이든 그칠 줄 모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은 몸에 계속 비상을 거는 것과 같아서 결국에는 몸을 망치는데요. 나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1: 마지막으로 호흡하고 명상하는 것입니다. 음식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자신을 살피게 합니다. 명상을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약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명상이 영혼의 약이 될수 있다는 말이겠죠.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김지혁, 김선희가 함께 부릅니다. 고향 산행.

0: 계속해서 우리말 우리글 코너에서는 수필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남영선. 일본의 청주와 우리나라 강남의 황주는 비슷한 유형으로서 모두가 즐기는 곡주이다. 일본의 청주는 메이지오 신전에는 막지 못하고 혼탁했는데 사람들은 여러모로 방법을 강구했지만 맑게 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때 청주를 빚어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일꾼과 다툼이 벌어지게 되자 그 일꾼이 분풀이를 할 작심으로 밤에 가만히 술통에 재를 펴놓고 도망치었다. 이튿날 상인이 술통을 열어보니 전날까지 혼탁하던 술이 맑게 변해 있기에 너무도 이상하여 찬찬히 여겨보니 술통의 밑바닥에 재가 한 벌 덮여 있는 것이었다. 순간 재가 려과 작용을 하여 혼탁하던 술을 맑게 했다는 생각이 뇌리를 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반복적인 실천과 연구를 거쳐서 진정한 일본의 청주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순간적인 생각이 성공을 이룬 것 같지만 실은 어떻게 하면 술을 맑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자나깨나 했기에 술통 밑바닥의 재를 보는 순간 역과 작용을 생각했지 누가 자신의 장사를 망치려 했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과 한순간의 발견이 맞부딪혀 결국 진정한 청주를 빚을 수 있었던 것이다. 순간적인 생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과의 부딪힘 혹은 만남이기에 좋은 결과와 좋은 수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느 날인가 순간적인 생각과 부딪힐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생각한다면 성공 확률이 보다 높을 것이다.
1: 진검돌 안수복. 건너갈까 말까 긴밤에 내린 비에 무리건 웅덩 옆에서 손에 땀을 쥐고 앞치마를 두른 채 한참이나 머뭇거렸다. 손님들이 즐겨 차는 지방 브랜드 진미명태를 사려면 시장 통로 입구를 가로막은 이 물웅덩이를 무조건 건너야 했다. 돌 따서서 다른 길로 되돌아가자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이다.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다. 빗물에 흥건히 젖은 채 물웅덩이에서 얼굴을 빼꼼히 내민 진검돌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진검돌은 나를 딛고 가세요, 나를 밟고 가세요 라고 온몸으로 가만히 속삭이는 듯 싶었다. 아, 진검돌. 진검돌을 만나면 더없이 정답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깨끗이 헹궈지는 기분이다. 어릴 적에는 작은 겨울에 놓인 진검돌을 딛고 건너면서 단 한 번도 그 돌을 가지다 놓은 사람의 로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전날 밤에 내린 큰 비로 학교 앞 도랑에 큰 물이 져서 돌다리가 또 내려가는 바람에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동생과 이웃집 순이를 차례로 등 엽고 바지가랭이를 적시며

미완성된 작품이기에 실수와 실패가 줄줄이 따르기 마련이다. 사람에게는 살아가면서 건너야 할 많은 강들이 있다. 그것이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든 사품치며 흐르는 대하든 거기에는 양쪽 기슭을 이어주는 다리가 필요하다. 야트막한 겨울에 징검들을 올려놓고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은 등짐을 지거나 보짐을 지고 건너다녔다. 다음에 건널 사람을 위해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은 순수하고 순박하며 성실한 마음이야말로 삶의 마디마디를 이어주는 인생의 다리가 아닐까.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건널 사람을 위해 다리를 놓아주는 것, 그것은 사랑이고 배품이다. 힘들어하는 어떤 이에게 작은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하지 않을까. 설령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못하더라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헌신적인 그 아름다운 마음과 풍습은 팍팍한 이 세상에 밝은 희망이 가득 차넘치게 할 것이다.

인생극장 코너입니다. 깨달음을 주는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을 갔답니다.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가는 곳 중 한 장소. 우연히 눈을 들어보니 앞에 짤막한 글귀가 조그만 메모지에 적혀있더랍니다. 당신에게 오늘 기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도 덜도 아닌 그 한마디. 피식 웃고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한 줄의 글귀가 계속 기억에 남더랍니다. 왠지 정말로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상한 느낌. 그날은 매우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그 글귀가 생각나더랍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짜증나지도 않았고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자신의 조그만 집이 자신이 쉴 수 있는 평화로운 장소인 듯한 포근한 느낌. 약간 쌀쌀한 날씨가 시원하게 느껴졌고 어두운 길에 빛을 밝혀주는 낡은 가로등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 위에 떠있는 달이 환하게 웃으면서 자신을 맞아주는 그런 풍족한 느낌. 얼굴에 저절로 부드러운 미소가 새겨지고 내일도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희망. 단 한 줄의 글귀,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미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집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아마도 내일 그 글귀가 또 생각날 듯 싶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네, 그럴 겁니다. 매일매일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매일 되는 오늘이 제게는 좋은 일이 생기는 날일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속아보지 않으시렵니까? 믿자 본전이면 한 번만 속아줍시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요.

김향몰이 부른 노래 무지개 인생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교 제작의 리처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